0: 산에 예수마자 시어구야와 생겨서 와나 와서지 원유나라 에마자는 산으로 에마자는 산으로 에마자는 산으로 베비아 와비아라 예수 뼈코페 헤이 너 사이키노리 기타야 예수마디 마자 소포모아 아사시아 투비아비에
1: Last time I was
0: Yeshua! Yeshua!